요나 바데 더 부부스야 강아이 때 간나요 메우링게 페메치란 바이나이 다요 카타코나데 페메메 반나카 메우와나노이야 아나카 메우와나노이야 예이 아센타 게 예센타 페트로 에레시오 수센 사리 나야타 파야노시란 아 코라라 방코에 코나 메우리데 켄코에 시미온 맨남 타파나 코레이타이 메예 요이용 간데 코나 마야레 케나노 페아와레 포노 코난나 페메메 pa ana kaka meu yan no ngora yai am kora kya kana ko kate kiro ye ya senta petro eresi susan sare na ya tapo yan no siran a te te kiro ki mai kanne kana ro na pa kam te me ton de sira mai kanne yon na mita pani pene mai toro toro na ke ai pa na ko im kya kwa re tai na nante te mon tai ri ke simion te te kiro ki mai kanne